0: 呀，知啦知啦知啦，唔系咁多事干啦。尤其是你只死妹钉咧，偷懒唔做嘢。
1: 边度系咧？
0: 走嚟搬是搬非，我仲唔拉翻入去嘛？
1: 我梗系扯啦，用乜要连我都打埋噶？
0: 咁样就即系成日揾到我嚟搞嘅啫。年少夫妻争义气，朝嘈晚吵咧，太无话稽。哎呀，我不如索性的炸痴龙，总之只眼开，只眼闭。